0: 送翻呢一首《倚天屠龙记》俾 Johnny 啊，抹去佢心目中嗰个污点，同我哋分享咗之后咧，就抹走佢啦。只需要记得我哋送过一首《倚天屠龙记》俾你就得啦。
1: 希望你记住啦。
0: 而而家咧喺电话旁边啊，就有黎婆婆喺度。黎婆婆你好，
1: 早晨，
2: 早。
0: 哎呀，黎婆婆咧，可能个电话。